0: 듣고.
1: 아, 몰랐.
0: 몰랐지, 둘이.
1: 몰랐지, 둘.
0: 네, 뭐, 쏘리.
1: 뭐만 가득히,
0: 야, 예. 예?
1: 셀린티.
0: 아니, 왜?
1: 아, 진짜.
0: 며칠 건나?
1: 다와시.
0: 다와. 예, 여러분이 쉬면 바디치기야, 님 알아몰, 젤로디엔 잔치 무지기 포만한가상한 자이, 미세겐코 만다자 포만다자 미자에 또 빨리 리스만을 빨리 냐주, 피너로 연구디 마프나 쪽이.